0: 하시러 오는 거야. 무게 있어도 주객이 시타노데 가야 돼요. 오래타지니 미카카는 시간을 쓰고 되그랬나. 소시나이 토요. 겨 오래타지 랭코사레로 무너다.
1: 맨손은 고도보아. 이때 이기래봐. 이츠는 히트요가 낙타.